0: 걸어주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확인하시고 다시 걸어주십시오.
1: You're tuned in to the Weekend Mix.
2: The Weekend Mix
1: on All Hits 24.